이은 아가시와니 디라 그나트 무생아바 사칸티곤 달프르니 프로그라머너름 착수완 막사 증니남빅바 살람콘 칭아 달블시 하잘그니 콜그룹둑 줄라이 제니 콜그룹스니 타릭 솜버프릉 아루 이어 프릉오바나 시망르 창니 소프리게탐 포인트 그탐 사미티 미디엄 웨이브 바하잘 사르차니 콜라치그탐 킬로하츠도 이어 스테이스노니 등타능타 프로그램랑고 프릉독 바지오니 아탐니 그타 미닛 스킹오나 그나 소타이나 만기인 이언 아카슈와니 튜라 이언 아카슈와니 튜라 소마이다 오프릉니 독 바지옥나 시에가하 더덕사니 자마노 프릉니 독옹아하온 델로인 카왓스카가파 힌디 코보랑코 졸졸 잉글리시 코보랑코바 독 미닛 봉아오 그낭칭나 만기인 이언 아카슈와니 튜라

우아망코 보라이치나 아로 조톤파 지나디 디오디 아로 안 서와토디 솔카리니 묵송아니겠다 일리테리시고 종모단 리카보라만 기자 동행급바 송인 닥금은 만디랑코 보나츠랑나 만자오바 방엔 고미아드나디 만겐첨 로콤마리 스쿨랑코 송안티오 도나야 망망치디 아 송니 플락 만디랑코 앞산 보라이나 아로 시나 좁나 장급바랑 옹아톡나 만자와 리카포라 만파기자급바 마아파랑 안탕탕한 리카포라니 남급바 군랑코 마시구자오데 안탕탕니데 랑코 리카포라이나 기식 낭아타니팔 바테사 장기탕나 살란티니 캄랑코사 카아타야 스쿨치리에 리카포라 만파에 남칼라가당오 장기 당하니나데 잔치아닌 동자 우니금은 아송오 송동행급바 만디랑오니 리카포라이나 아로 안탕니 낭느카니랑코 시파나 만기자급바 만디랑코 몽송바티 달금은 만디랑코 리카포라 만나트나 아로 낭총못급바 위에 아니랑코 스키오 나그타 아덜트 에듀케이션니 프로그램랑오 아로 소셜 에듀케이션니 프로그램랑오 캄랑코 카잉아 이에 닥소금은 프로그램랑그타 캄랑코 자코라에 카겐츠모데 아로 스키오 냉급바랑바 기식낭에 카케토 스키에 온 비비오데 아로 스키라 앵급바 미아파 미측마랑바 옹보 바 반티미터랑바 옹보 스키라나 스카니 기식 박사 남미 스키라 비비오데 인디아 송금 먹간 아로 안층니 안측아 송바 먹캉치 남밧슬 밧로로급바 송 옹겐쯤 안층니 메갈레아 소카리바 달금은 만디랑코 리카 보레아타니 캄랑코 카파나 차치스쿠 소치니 쳇 빌신탈 자코라 파하 닥나 낭가바 카마랑코 아덜트 에듀케이션 스키모 등탕 등탕 프로그램랑코 급은 스테트랑오 그딴 닥에 조톤 카아치 아디탄 주소급바랑 옹행아하 플락 송아담랑온 일리테렛 만디랑 바 보라이나 시나 만기자급바 달금은 만디랑 원다켄 앞산 타운 아로 시티랑오바 리카포라 만기자 안탕탕니 장기 당하니나 로코마리 카마랑코 카에 농파인급바랑 망엔 동행크티 리카포라 만파기자급바 달달금은 만디랑코 리카포라 만나트나그타 아덜트 에듀케이션니 프로그램오그타 세미나 아로 워크숍랑코 다키 스키 오나니랑코 남바토로왓나 조톤 카잉아 달금은 미아파미 측마옹오바 바 달금은 반티미트라옹오바 리카포라이나 만나호데 아로 시나바 장아호데 안탕코 싱급바 옹아트나데 안탕오산 방차가야 TV 프로그램랑오 아로 라디오 프로그램랑오 로코마리 느까니랑코 느끼 아로 크나니랑코 크나에 리카포라코 스키다피라나 아로 안탕코 싱바닷나 졸랑코 만나 리카포라코 스키라 안박사나 장기탕아오 안탕코 졸리급바 만데 옹아트나 우위아니 아로 장아사빠니랑코 스키라 아니랑콘 에듀케이션 네멍아 스쿨로 보라야니 지망 망산데 만디코 주소급바 위안이랑코 위에라 나그따 온톡나 만자 보라이나 바 시나 만나하온 안탕니 위다페라나 낭느가니랑오 보라에 아로 시에라니랑 치사 싱급바 만디옥나 만나 보라에 스키에 라아니오 로콤그니그낭 우아랑오니 스칸급바 포멀 에듀케이션 아로그니급바 난포멀 바 인포멀 에듀케이션 불시니 크리 비사 존나오니 스쿨랑오 보라에 콜레지랑오 보라에 아루 유니버시티랑오 보라야니콘 포멀 에듀케이션 네 뭔가 스쿨랑오 보라이 기자 제 불시오바 제 소메오바 바 제 비아포바 리카포라코 스키 라아니랑콘 난포멀 바 인포멀 에듀케이션 네 뭔스카 안다급바 에듀케이션코 파블릭 라이브리랑오 바 클럽랑오 기타프랑코 보라야니랑치 송밧 아루 매거진랑코 보라야니랑치 radio ba tv program rango nam nam kapas ki onani rangko kna ni rangchi arun ka ni rangchi mandina uye ni rangko na manna anching mia pha mi chikma ngoba ba dal gaman panthi mi thra ngoba likha pora kho ba education ko nanga gami chaga parang ngoba ba dang chiwal ga parang ngoba politics yo jakora pha ga parang ngoba ba zero komo jangi thangani ko takken chmoba ba thorom ni bidung ngoba Lika pora dongiza, sakapani, takanirangko san naki, takpayode, jangi tangao, chusokapa, arunamgapa, kamrangko kagapa, ungna, manja.
아 송올리 카포라 만급아랑

나시망 버닝 상마니 이릉급아 깃 아파낙나 묵치 용와 깃고 크나소나 마나하 다오 득득사니 잡만노 지그니 바지 미닛 콜라치오 나시망 딜리오니코 와닷급아 비빗 바라티 SMS 게 바하네 VBS 게 따라네 지그니 바지 미닛 소통아 봉아 오 비빗 바라티 자로카 Sabajio Vivid Bharati Hit Super Hit Sabaji Minit Kolachio Vivid Bharati Man Chahe Git Gni Bajio English Kobor Gni Chibongao Hindi Kobor Gni Kolachio Vivid Bharati Gatam Bajio Hindi Kobor Gatam Baji Minit Bongao English Koboranko Knasona Mangen Yan Akashvani Tura